진현이 연구관이 있잖아. 몬더도 고바데 대통과 희자 몬더도 바동 고추 희자 몬더도 바 고추 지터 몬더도 바 냥자사 고바데 난틀리에 페세레 페르나 마르토 노노츠 페세레 냥자사 고바동 세제 친레동 탄시에 세주르 도냐 연구 그게 세제르 가와데 창제레가 몬자레 바동 녀레 두제 나인라 존더치구 헬라 보고바데 생카 냥데 지구신 상부 최소 리본 장구

0: 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我们这个是， 야기난 샤신 더위 근데 바이두 사도가 티난 녹 차와이네 저도 좀 봐. 별아 녹다. 별아기 루규 좀 숙집도 돼요 말이야. 굉장히 그래서 코탄 그 루규 건도 샤다다 말아. 퀴저래. 다 나랑 녹성 그게 네 샤신나 게릴루든데 별이 용에는 오 별아 누르지다. 그 수준 그 조단인데 그 조언인데 요래. 그 법단인데 레버고. 그 루규는 요래. 근데 시타든데 돼. 수야기 다랑네 숨죽스네다. 다랑 숨듀스네다. 된지 체신네 된지 요. 다 나랑 다다 내 별아 수요하라. 별아기 다 저거 다저 롱바랑는데 별아 법이야. 롱 야자카시야기 롱 동작시는 데 루주시와래.
1: 별아디 민 가수래.
0: 다저네라 별아디는 조별아스요래.
1: 조별아.
0: 어 조별아스요래.
1: 직지랑래.
0: 어 직지랑래. 티니 이 조별아디 내가 숨소요래.
1: 아.
0: 이 렉바치다 징지치 티니 에 자 이 다
1: 지워라.
0: 징스네. 뭐 디스요래. 단디 고 징디스요네. 다 가리니 미창미 단디 가리 배제시 도와시. 제랭가 콩토버시네. 근데 미창 랭가게 이제 스스 뉴니트네.
1: 스스
0: 비조정 말봐. 근데 비조정. 근데 T orlane, Tazu Lumbanero Tan in this Tenzum Nidunba, Tenzum Yan in the Chigag in the Rema, in the Tungung Jala Shukchibuara, Kodian, the Pedro Jesambo, Tin in the Manja Peras and Suyore, Manja Peras and the Tazu Ming, Kola, Kundu Manja Peras,
1: Jay
0: Kundu Passe Manja Peras, Yang Ming the Rinter to Hara, Tin in the Ba, Kundu Manja Arax Diore, Tini Tazu Tetzo in the Ara Nega Ni Suyore, the Jo Peras and the Uri Perarancha, Tin in the Manja Peras. 지역급 전화했으나 이니 총재수들치 다 군주룡배인데 망작스요라
1: 그래서
0: 우리 다도인데 룸바 천안나 망부 여태도 대비요라 이내 뒤 퇴공스네다 텐데 슉지부요 말아 인데 지역급이 뭐냐 버치부 퇴인절이 우리 두다 그 망작없이 깨콘 녹스 심죽스스네 양 거리 삼바시스요 하리
1: 로스로스
2: 로딘 주민강 듄신시 당진 야부시티 펄슝가 존재토니 벌시위 진저토니 로딘 등아 코와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리티 로가지 자조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메도 동저지 인스시에서 다 뒤난네 대사계의 동디 먼저 더디 전화 아이유 난게 다이다 공에 난게 스디 디레지 차요 디 인스거야 굉장히 가르려서 다른거는 차시하소나 리중 레리기 처도 대사계의 동디라 전비는기 중지 냥아기 제보 제수 등재지 차요 대사계의 동디 다지 광장스네다 최강의 장디를 때디 전화 기사계의 동피외기 침부 윤지기 동장다 제수네 증거요 대인디 중지 냥아기 제보 인스 등재지 차요 니네 기사계의 동디네 나의 지조기 다지 지시리 막둥기 롬로기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도를 신주 체계수네 제시 인단디 하장기 친구요 대인디 전부 기사계의 동디 인단직 시자 근디기 전신 스티시리 숨네 차이샤와지는 야가기 망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네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지 냥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도예요 풍성 처수도예요 광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정말 대사계의 중디 특동의 풍성성 치조 치조도 주기요래라 반장계의 치만 치만도 주기요래 이인디 디 다지 대사계의 중기냐 진단 친구 찍죠.

0: 메셔는 전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예
1: 메셔 응고 시즌아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다이킴부히
0: 남마다 로닝 칸소 뭐저 좀 뒤쳐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험으로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중도 팀이초라 사자강중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0: 北京龙城年轻里空康给龙城里中央龙城年轻时期里空家北京里城举动下级人
1: 나무기의 퇴계기 남내 년전쇼 단들히게네 생신반이 중야미마 군협 룽친 레군기의 퇴계 진남기

0: 유럽 유샤르기 솔레 렌구젠 킬레기 티유진부나 솔레 렌구젠타 틱준 레누 틱체 뇨조 치기 유진 유럽 기 톰라라 지유 틱체타 렌구젠기 타크주 취시 코든 치기 유 킬레티 냠지 스튜바 코티 공시 예샤단 유럽 기 총된 조원 조기 유 중국 틱준 렌구젠기 틱체 캡군라 소준 탐마네기 상징외세 되버 된 유지시 유 중국 공사단 냠레 집이 규진기 고른 직업 코티 태종 부자미야 매바라 콘조 약슈 인바 매매 지지 준도 젬드나 슈겐 자르메 비브 정규진 체유 공시 폴렌사 공기 칠종 진이라 플레위키 콜시비 총라라 중국 트미 소준 총비 슈긴 탭주 니르신 체론 조신 유 녜차라 자르메기 하노웨 솔랭웨마 된 초토 중국 주제 공시야 톱게 하잔 침부 송 유지 준도 吞列这大军旗也没把他推过仓度清不他老子也军队人不得清华提醒马内给桑金而为我些推度清不接他对你普莱维奇中国所列他出名吞列了能中其名容为女子托你别见着心于比文经前途
1: 우르수리리카기미네 우르수탄 중크조다 토제나와티 개금니뷰 캡본카기냠레라 구디 안레라바팀네 우종키 튀럽사베 큰용 탑주냠레조데 주위 류사브종규 지구치가 유지세규 우르수 친지타 개송 시주 오연랭강키 주시 루지안노프기 우르수탄 중국의 급니뷰 조다키 좋은 텀습 균형 나왔다. 뒤접사비 우중저와 균체미바 중재 사부톱교로 캔토 니치나유. 明年 更多他 生子年这所那边怎么领取 우중기급니뷰 지위电力人心他 电气人心你 体位咋千不隐别 우중기做大突这了 유세重这同年 过了是不是批给他 他的给企图 군대기女把体位起我顿居 日故起个月起送于不是 우르수변조批给部部长 李氏天尼科夫也 乌鲁苏坦中国给克米比古车玩在做中文军控那话题给克米比边疆牛从者玩军切米把丁色他批给主角的规模提比别文字那话他空气中国的乌鲁苏牛从手的给克七车谈不提应不他你那么罗些人托萨清洁克公所中国亚族给不他批给清不他这月吞在给乌鲁苏米马了给克米安偏不托不行月不满色 我是从新来团在中国的七东七菜家盲头做新月饼给个你比较开工看起年来哪位该吃当地你凭你给用个日故七个月季送月不是我是从前日谈托了六十八部长法律客服业他路呢我中六十六亿古粗六银线明儿给个你比较七个头六种七天六面长波军队啊盲头做新月 계급니뷰슈누삐리삼미체바딩섭도침바탄두네계급니뷰미추징내기냠레러기첸딘베촘제토뷰중쿠초부탄락단체네냠토둥규체디캡콘카나초니볼피게나르웨치와용규러군디동규 르고치가유지송유브시우르수토림벤조롭친키유럽탄계지초두심조디네기주진카신키 탈로니 우종 탑주 냠레로데 조와주네 로숨주 코르웨 로시임바타 우종 조다와 비리 탐섭타 편춘 이치낭체 토부유바티 우종 저와 추제토의 코르교 토교 균형토발 갤린체규 안주의 계급니뷰 냠레 안르웨 딩섭도 동규 日故七个月了 우종 조다 토제기 안르웨 창샤 루튼키 계지 지름주교로 군디동치 레게뷰규 日故양七个月지 송유不시
2: 也即明年中国谈乌鲁苏做大土这给更多谈生生养这个怎么了电力人心谈成女阿尔维妈妈能够日过七个月级写月不是哈萨斯电器千年日不谈七不是日不去路日熊心就看起无数日记开吧一直莫非明年如果是不是年代了更多切不着心月不谈怎么了电器没别人心开看月给这个人了年龄特别格不说 主席习近平谈总统普京期建筑那话题突破谈大大企划实验中委员们给给客前部员们给秘密对预备去年部可能是部特区典礼了松江前期来给客前部局日过几个月级送多把这期生保罗阿的六千期参与日不谈参与六零期给人前部话保留诺言
1: 中国做大土产业，结合你比如说，俺们为什么多做个嘛事？不是俺们来拦住他，提醒国立西部老早给修建建筑住久了，偏到远了。国立西部第一人生心态，承诺俺们慢慢弄个日子送去不是？老不是去，俺不是去，错不他，日久错别，变出新旧的空气，无数老大兵，火温定位也。 中国滩五十多年，俺们这给错，人家林子林错给，原来林子给可平别问呢。给及七点出，你不开心，准备七星月。给及几错呢？中午做大土产给，给及这冷天会长下露天去超市购购了，规定俺来拉不大呢。可是比如老巧，也做给不大皮给住够了，做不起钱给，如果几个月结算，是不是？
0: 这里也是圣地亚国内罗努普乔族兰国的地区村长塔帕尔达，这里几层你怎么又被日军拖？江地吹过的鸡，这次江地七星又不谈，说不忙不，而他们先天吹过了兄弟前的陆家新月。来之前，库里姆电被二军签约拖，中国驻军明年三年提给联络操的念头，听了不见给民间三天是军新月。 皮吉莱姆民间那年到中年把的中国出不谈，组军解决了民营为主，直接谈年冬新个月。民间提帕尔达吉里阶段出去一三年别，六个民间谈念不脱，七里奥运金色手机，面具差异那么长出不谈，中国加拉姆组军阶级操办，蒙古都集团组军经验可以用。 皮吉莱姆面具差异了，参加有不同。罗达让几个同村里的七个还将签不提皮。奥运金丝裤衣面具差异那么长，今年的张金涛一三个不了。铁给级别面具给通过观战有别，面临头为各族民间暗面呢，请俺解释他年过的给创建的七战术，面具七百人做规矩有劲，我只能说是。皮吉莱姆面具提三年铁给，我这边都规矩也不过年。他国的前给有人如果切别那么长开心些些。张金涛用我这七百的心呢，中国安全给面具只管做中国娘娘他，老在南京七百句。 我已经是亏钱给面具产业那么长，给面干你不。

0: 那这个说家是没有的，若若一晚呢，他身上气味个，你的那啦，带木带一张些。家门这边自自无家，养大个养亲爹，从马个可给啦，这么下些。真正应对阿给就个，嗯，这不要的，但我给，嗯，什么正常能接下多。 俺这是那当我给人家个人样子，就不在你个头上门个。但，对啊，我给楼下个这样么么这一个性格，当着瞧个奥林车啊，真的性格好。但这一段瞧，奥林这啊这么个，到哪了？卡地啊，能到个性格？二是奥林当不这么的，到奥林宁巴这么的到卡地啊，能到个性格？要不要的？当我给。 평소에 이 친구나 누구기 전에 치에도 파비가 로양제 주터르고 지시 거기가 아기 주우가 깨차 히바 농희 뇌사 파스보와는 더 주모 주시 레디 거기 친구시 주나야 다라 이모마제 주터히메시 던제인데 거르가
1: 고와 협보여도당아 나가 타히지 니티고 나그지나 무게 숨었다 빠진도 또 무게 옆에 주모주나 무게 주모다 니모마제 주터상가 나 던지진혀 지금 나 이치여가 또 무게 던지진 말아 지시시
0: 거기고 거르가 히바 농신 따빠제란다와나 주모주시 지디 cooking harzing zu zu wu wu ge zha li nin zhe ge yang da zhe zhu ma ta si dan zhe yin lü ko ge ge dou sa qin zhe gu zhe yi gu min tie la zu ban zhe wan de de si ko ge wo zha sen cha yin de du ge ni xiu wo de ni se de su gu de ko ge ge ge ni xiu la nyang zhe zhe mo de yang mo ma zhe ni mo ma zhe zhu gu na ta si qin zhe xiu ge zhe zu an ne ge cha zhe si 这里是哪给你修的如木提了用个麻将清波也多见谁的歌所以这个我给你都说亲戚是个这新的样的年纪一万出多个如木节这头一门个我给了但如木个不至于如恰于日地我给你想但都是个这的也没忙着没人的对但年着如木的都落空把节
2: 부자님과

가도라 나서 봐 민대속 차히스 줘봐 차히스 줘봐 근데요 말해 드네 얘양 안소 하나 로다 벨린스 나 워젤스 워젤스 비디 칼리 알아와 저 워제치 티스디라 저 칼리 카마송 가스 칼리체 티스 기비 데라와 디 가서 워젤리 히바티지 민기 차히스 줘봐 오다 근데요 이니 얘바 초마라 근데 나저 뉴바이나 아 민기 차히스 줘비기 되니 베지 나저 망보지 니 터그레 아 디미디스라 아 간으로 골라서 봐 대소데 라드기 체자 마임바 민다 민기 차히스 알아 양 군주그레스 저 담보시 근데 니바지 처리 있어야 되리 아니 얘도 쪽 세는다 취소 쪽 답 그 단어로 도다 산으로 소대 저대 아니 라드기 체그노나 로그랑 로그 말레스 라드기 체그노나 더가 머더스야 되리 다텔라 양 가서 공디 해요레 얘도 쪽 세는다 인노 쪽 세는다 취소 쪽 세는다 너네 뭐 보여 단 대소대 자위 찬이 짜나로 쪽에 조히비 그 오그 치료대도 야르음이 가슬라 나된 게 찬이다 용조 차창 탐지게 되는 줄 알아 지대리다 다 니고 야동 게 찬이 해 봐이나 라드그 체그더니 자유여서 그 토다다 찍바 지중시니 아 단으로 또 이나 자에게 지스 따라게 지스 자래 아 되네 안으로 오이나 아단 탐에게 지스 자래 아니 옌바 간으로 고고 라서 봐 대소대 랑그 응그 아 민다 되게더니 진주 간이나 진주 때랑 탐바라시니 고 얘기 봐 대인들 야당 게 찬이 얘기 봐 이나 라드그 자유여서 토다다 찍바 지중 차디요 되네 이봐 인자 단 너다 비인지나 아 아니 라드그 체 콘스 더고그누스 라드지 체 콘스 더고그누스 다 왠자 코랑그 되니 다 된그 네반 내동라고 돼 있잖니 해 봐이나 아 아니 아 대가야로 와기 좁르땡가 맞대다 네 거랑 가서 따지지 찌지지 대인들 시탄 가는 거 조직 돼서다 대용 돼서 네까지 얘도 줘도 얘도 줘다 비대 시탄 가라다 라디지 책임 주스리 얘라고지 인생에 된지 네가 걔네라고지 인생이 봐이나 아 되니 또스기 로라 대안라고지 봐래 대인들 내소대 라디지 책임 콘스 더스 매장 내소된 죽당 라보테 라드기 책임 죽당 예진세니 어 다든지 공바 인케지 기반에 여바래 된디디르 아 당 안쪽에다 니게 된디지 토니 아니 산호지 당지 보다 된디지레스 어 단데 체르세디르다 아 공드 되니 론생은 농거다 조아닝 거지다 사히즈 라보테 다 런던 뒤에 놓다 나에 담보된 데 등가서 미국 거 사기지들이 다 건드게 여러 나에 담보대 자 그런 거는 라든지 자식 그는 아니 민가 그는 타자라와 희비까지 되니 민세야 다 늘었더니 아니 나에 담보도 다 된지 다 진득 된게 여레스 되네 이들 다 나에 담보도 미이나 오나 다 민국 거를 다 가서 쳔바 두운다고 지 돈이 아니 마 어떻게 해지 되니 쳔바 두보다 강의에서는 담보대 민기 쥐 되니 니바지 처리해서 이르 아 미국 친이 때 간지레스 나 미국 고대인라고 때 간지레스 데리 되니 스마지 친이세 이르 아 다 미국 신이 간지레스 예바데 친이세는 다 미국 예와스 아 미나 예나 아 다 예루 예동라고 때 간데 간레지요 아 미국 야 고데스 와데 예바시 나바데 다 미다 치기 쳬버스 되니 죽바데 아 미다 치니라 멋스서데스 와 데미디스를 쳬바 죽어 토니 아 아니 미국 거대 마시지 다 담보디 미국 지시 다 민세야 된 르고나 아 적가르지라 때니 미국 르고 그래서야 돼 다 시탄 칼라 나좀 민세야 된 머리 간다 히그 깨차지나 다 깨차티 그 짜위 그 드찬라보디 아 민차디요 토 담보를 미몽보 지사도 존에 아니 민테소 소마티 제몽 제몽 존에 아니 미몽보 지냐데 자와텔라 때니 아니 치차 아 아니 치몽보 치데소 파 제린 따니 아니 깨차 제발라서 봐 그 전적으로 여러 디기스를 깨치아지지 아니 짜위 그 뜻이 하나 보지 때 아 아니 그 민다부터 차로 디인들이 시작하는 민매나 깨치아 메시지죠 민매나 깨치아 메시지죠 디인들이 깨치아지는 소용 많이 나 민데 아 하장에 딱 같이 못 차대요 디인들이 민데 제대로 그 펀손 초보 아 미티 참보 아 되니 여바이나 아니 대라 뒤비 그 깨치아 대야 대다 그 딱 펀손 초보 디인들이나 아니 대답을 깨자도 그 제자가 된천바 그 찾자대야 하장 그 치부지 제자대 제자지 찾자 치부지 생기나 뒤 최지 민트지 나나대야 퍼소소바지 근데 이들 민치지 퍼소소바이나 아니 깨자대 그 제자가 된천비기 찾자야 제거요 아 아니 제자가 된천비기 니바야 제거요 근데 이들 다 민세야 되니 그 하장 기체부지 자디요 다 원하다 된대도 민세야 때 접지 그 지상라보다 간지리 사바이나 다 내라 아, 모두 뺀친 그 제발 잡이 그 마구 천차세요. 이게 너는 아, 아니 그 카시부 신순이 간데 순이 있으나 제터들이 공부인 이게 니버 절반나 니는 잡든 잡아 니르세요.

0: Jatar dali kumbu yin zina, ta to pera wa. Dantre xeto, dali xeto cha wa, dali chung chung. Dantre de mambo di nyanda su tsopa la teni, dantre mambo di nyanda nipa la teni, ane teso kuchere zina, ane zu rapa kumbu. Ane nga su miki teka de kuru nzan taba miki teka da tonto peki dantre ki ta zu rapa teso cha yung re zi ya. Xeto cha we ki dantre teso mambo tsopa la teni, tama la chere zina, ane nga su miki tonto yue peki, ane kumbu rapa. Tendu chagin dogu dus, da peri. Da ten kongri isi na, yuken nyubar jirpa na, min ratun jirpar nyo isi ni. Da dul dantre nangyen ki, minci nyin ki, zongyur jirpi ki, gechi dang, yike changpa yorwa, yike changpa tendu mabu ki, nisa nyin ki, mabu ki, nyandu ci, chupa, ci, nyubar jirna, ane min ratun jirpar nyo isi. Dela teni, ane gombo rapa nangyen ki, ane jirja ki, tenju ngotin bi ki, tani, min siya de, da kun jirndo gure isi ya. Dengi di sila, digi nola dil siyati ge, ani yege tsengi yoshi. Gomba siyati ge, ming tsengi yoshi. Dil mambo ji ndi bala teni, gomba chapa nangi ji, yege mambo ji chokpa ndi bala teni, ani ming chapa yore siyari. Peda teni siyato tenri. Ta tenri yinba yinza, ani ming jete, ta dodo chere bari yisa, ani ming jete ta yege shi. O tenri yin di la, teni yege tang ming teni da, ani ko jindri gin jayang rabo ji chadi yoshi. O yege te ming jete tang, Ming te yege te su mambo jindibi njibita. Tengi dara ta nen dhanje jila teni, nen dhanje jila teni, ani temi sambo traga ta tangju ku tsaga nama ya, ta kanji sunyo reyese na, yege kongni ming yung te, ming kongni cikshungni, cik tuena tuyambara shes. Yege kongni ming yung te se dira ta yege mambo jitsa nduini, ani di kongni ta ming se adi shungo reyese. Ani ming mambo jindiba tela teni, ani tenji chepar tenbi ki cik, Tugres. On a tick tigger, or get a jibala subatin, any tensoma, the tengu razor. Tinderta, Tanju Gutsag, Tindalaya, a Yanji Tibidojigo ma, a canisay melon, ma, goman jayum picatana, and a ginju chubo, maguna, tenju mo, something be mean that tenju chipperna, twenty tigna, twenty be nagajipa, yemente, yigi coni, me, mega coni, tissue, tiki tena, tenby sauce, any, Timmy Sambo drag, Kong soon be Tanju Zati, and a chia patabra soon. Ani yige chik changba teso te ming zhubi jitza mato teso ke tenji ngo zangyi na ten tegu yo ma re. Tengi tili yige chik changba ke tenji te mingi niba mepa de ani nga su ta pe kanjian ba chi tani ta dachik na yag nono ku tomo mayan ba gen detong rabo chi cha de ba chi. Tengi tili ta ming zhubi na ta man tanya ta yige nyi sa nyi chi ndi go go. Man tanya ta yige nyi go go. Ta teli laba yige sim ye nga tenji nga su ndi na cho go. Then there is a man tayang yige nisa nyi ndigi seba yinna wana man tayang chi nyun tayang ndigi bi yige nyi da gangre se ni nga su chua chung gara wa ta chi nyun tayang ndigi bi yige nyi da gangre se di la ta mi chi yinna chi man tayang ta mi ge tang jinju nyi da ta chogo ten re yinba yindi ani mi yinna man tayang ta mi ge da jinju nyi di go ta pe na nga su pe jika na hyar da rang da ni da Hyarta binya hyalu nanjang hyartero wa. Deku kashuji ji ngo tengi wa. Hyashuji kashuji ji ku hyarsi bi ga jandaga hyashuji di ni tenji ngo tengi wa. Rang ay rang hi bi ga jandaga chue dang ngarang hi bi ga rangyu ji rang danyu. Degi tenji ngo tengi wa. Nasa ki ni tabi lan chunba yi na nga su dro ni sen sen ni tabi. Ta ten nangyu ji pecha gana nga su sama sa ji ta kisha ki ji ka tabi. Ngarang ka nga tabi. Chi nalang chi dui peki nya tab. Ani nga ruzi huyenji ka ta tab. Tezo tsoma nguni ki yapa yina, tsoma da chere zina ta man taya ta yige nying di. Hyar ki hyar tabi yinji na, mi ki hyar da jinju rash. Rang tabi yinji na, mi ki ra da jinju ngar. Ni tabi yinji na, mi ki na da jinju sash. Ona saje ji ka dan, ngarang ka nga dan, chi nang ka nya dan, ta ka ta la sawa, rata ta ta la sawa, tezo la ya, pa ti pa yina, yizu ka toni, ka dan, nga dan, nya tabi tezo de, yige chik tabi ji, chadu yore de, yun jia deso de, ku mi yindi le, deso le chere zina, ku mi ki digi jisi le jinju chi, ta ngi par tu yogi par, di dara ka sewe di jinju a re, nga sewe kasa le jinju a yo par, chi nangi nya tabi le jinju a yo, rata da ta tabi le nsui ma yin jina, ngo chin ra da, mi ki ta, jinju a, ngo sun cho par, ten ten yini, ane, hyar tabi yin jina, mi ki da jinju teni ndi pala teni, shashu ji teni ngo zan ten pa, ten rang tabi le yin jina, yige nyin, Tengi ndi pala tengi ranyu ki tengi ngoza tengi ba. Nihi ba tengi nriri ki niji tengi ngoza tengi ba. Ani kaa se ya tengi mingi da jinju ndi pala tengi kecha ki jiji kata. Ngarang ngahi ba tengi jinju ngada 마딘데 미기가다 지주 가니나 디발테니 라니크 데잉고자 템바 아니 냐다바는 소마이나 미기냐다 지주 알 인디발테라테니 쳔나니 냐목냐 데잉고 템바 라다다 따다바는 소마이기나 아니 고제다 미기다 지주 아스냐데 디발테니 아니 소차 딱 어 데잉고 잔데니 소차 딱 데잉고 잔데니 어 데데기나 만타다 데솔리 저르나 지주 슈크 다 공디케바 테솔라 아 요나야 다 안타데 고 이즈라 고 디갸바시 디니라 안타 이즈라 디바테 다 케사치지 카슬라 아니 고 디갸바리 디니르 다 안타 이즈라 디피케 테 케사치지 융 토마 쫑켄데 아 아니 몰로자 로딘 히레 차디 다 몰로자 로딘 히레 그 코리근 제베게 다이 닝코 디바세야 디게 나라 아 아니 짱바 플라 안타 그 찌바 부죽젠라 빵 세니 어 다 미규 고 짱바 고진 도진 라서바 강에 메기 미 짱바 띠지 응엔라 아니 플라스 닌주 요비카스라 아니 데솔라 치르 인지 민지 치르 잖아 안타 등 이스 르고레스 아 진주 아데 다 이즈라 미스 르고레스 다 데리 예 찍바 부두 쳔나 빠스나 다 고진 요바 아 드니 양기 라서바 드니 야데베 데솔라 아니 진주 아 토나 다 이즈라 고 마드난 르그레스 이즈라 파 빵효 이즈라 뒤야바레 뒤그레스 아니 고 순으 다 대주 공바데 여자애니 실어 아니 양지 집에 도제게양 아 아니 간소테 리키 제임보 안보고 다 줄이오레 리키 제임보 안보고 나나야 짱밤 팔라 안타기 국직 진도 찌라 빵세니 어 다 짱바 팔라 팔세니 닌주로 와 아 드니 메기 짱바라 드니 닌주 여비카슬라 안타도 니스 르고 그레스 다 대리 예바가 아니 아 기기 견주르면 나로 와 양 예단 예바드니 응고지 노진 라서 바드니 여비가 아, 되네 진주 아토 받는 게나 다 대소라 진주 아티 이즈르 니스 아니 마디난 그레스 이즈 트공 마레스네 아니 공거 양지 데 오로자 로데 히르게 다이니 고 디바그는 찍더라 다 코리 카세보고 고니 아 아니 만 대반 제야 받는지 다 된데 예 바인자 아니 이게 그 라는 코런 거 놓나야 디 다다가 바르더라 아 아니 짬바 팔라 안타 아니 좀 들어와다 아니 굳이 진도 나서 받지 대소라 아니 안타 되고 뽕바 그 아니 이게 그 라는 됐다 지저고 돈이 다 너희 간섭해가 다때 이게 니시 다때 맞을 바가다 미기다 진주 니가 토라 아 아니 아테니 망기 존이 다때니 니나 니주저바 아 아니 양주저바 아니 미기 때라 다 랑고 랑고 상고 그더니 고쟁저바 아 아니 올라다 야다라다 라다 그더니 도쟁저바 다때 많이 바가 미기 때라 아니 그게 현재 좀 나로 그더니 양라서 와져바 너나 아 다 니주다 양주다 고진당 도진당 양 라스바테니 이게 마보지 뒤니 아니 미트바테 다 하장가 마보 답에나 나하지 너바게 늪다벌은 쇠바이나 샬로 너장 늪 너쇼지 대니 모짠데 늪집이 그 민득 땡겨 대인들 다 늪다벌은 쇠바나 니게 나 진주바 아니 양 아셔지 오 양 협지디지 어디 이게 순뒤니 아니 너쇼고 대니 모데 땡겨 대니 얘야 답에나 세르 타발란 쇠바이나 가사 안드 모세르 이사리나 고 미기 사 진주 라 닌주 가 데라 양 에제바시 고 이게 옌디바시 데니 물 타발란 쇠바이나 다응아 케진 거리 인거리 히미 닌주 다 미기 nga 아니 양 협치 진주 라 양 이게 옌데 데니 데 타바 세다 응거리 히비 미 이게 옌디 비디 미 데서 그 양 라랑 다이 그 아니 데데 체르세 데데 좀 오데 아니 고 땡겨 데니 데서 데 타발란 쇠니 이게 예레 그 아니 치치 찍찍 비 미시 다 때문에 치체 니 산야나 니 인치 치체 니 산 니 인치 디비그다 미모보 배나 락바 다바는 쳔바이나 라가야 락바 쳔바이마나 라가야 라이나 진주 미기 라다 진주 가리 빠이나 미기 빠다 진주 아 미차디오 데니 깡바 라가다 깡에 깡빠이나 아 미기 까 아 데니 고진 라 아 데니 진주 nga 빠다바는 쳔이나 미기 빠다 진주 아다 어 데니 아 치체 니 그잡아 데니 고다 다 얘야 찬도와 찬도와 히비게 잔데게 찬도 좀 멋지지 되니 뭐 좀 땡겨라 찬도와 세임디서 내다 바르세나 치체 스므시 챕 도와 치체 스 치체 담보고 놓나 미기 차기지 진주 봐 이게 닌디 봐 아 되니 치체 님바 노다 바르는 세마니나 닌주 마 미기 다 진주 아 양 나로스 아 이게 얘기 봐 찬도와 히비가슬라 미기 와 진주 아, 되니 이게 니트 봐. 어디 있는지를 참도와 답이 나고 지층 어 스무시. 되니 공산당다. 但你说大部分村民呢，你最近三个这边个面食，对不对？这里强多啊，一就比这个强多就没就我咱们等个，天天看到松针干包是啷个，这顿吃鸡是啷个，面馆儿不错是啷个，顿成餐茶是啷个，米酒肉泥是啷个，大酒肉包是，卤酒肉包是。但你大部分村民呢，你说的他最近一嘞，最近一点就等你面食，松针干包一比个是松最近几。正七千几，咁七千几，不七千几着啊？啊，等于七千一个这边个面食，等于扎顿吃起是啊，民国把做垃圾吧哒，等于个七千一斤就没有。等于现在哒，干的是为民农哒，哦，那些全部网包哒，中华茫茫乡村夹克哒，但那大半年哒，七千网包人多，干的是为民农，是为的七千猪，那些全部网包大半年七千猪，中华茫茫乡村夹克大半年七千几哒。Tendrata, a daily jada mawa than a mamburi. Oh, Tendrata, there's also my uncle, Minchadi. Tendrata, Dorna, that dodo any heated the cherry cigarette, means and de, that ye get knees and knee ancient dini, that chicken chick, yana chicken knees and yang are two last of a chicken carnage, jenny, that ten you would and pick a tender judge that means a race, Tendra, mean good savvy chags on double, jishan over the cherry cigarette, ye get jangbatis or star. 明天你就终于就别给这当时啊给他一个讲把提出的明个把他解释，那明觉得他对的，但到解释上他明个就是过的。
1: 根据蔡妈妈对听见的，老板前面小菊接近的，接着蔡妈这边弄听的，先跟蔡妈拿了个蹲下，
2: 指着拉上五米七的里，从这里些种植切菊间。大家可以用老别称的选择新的部位先送过
0: 今天你把这切的是他民国我国电找过的他民国国电的压用的了用到了感觉就压的是他一个特曼的电影我电影扎的了民生的人是有的但刚刚的一个特曼的电影我怎么电影扎的怎么扎的眼睛有的但是当个是当个民呢一个特曼的电影我电影扎你记得名字个是，但这当中话起，我从江源山下边的更加江深个，刚才说的是江九山的个弄了，天就我穿不了泥巴哦，是呢，我明天去用个是天就我穿不了泥巴哦，是啊，这当讲的一个，他们的呢天就我准备个炸了，名字来个是啊，啊，但那你的你就不上了我的机关，但多多些个呢，啊，名字啊对了，恰恰刚才唱过个都是的了，即一个他们的呢天就我在准备炸是，那个一个他们的是啊的。他明个啊，等你去当博士，明呢一个就讲把个明早年的啊，等你写句话嘛的。现在的明呢，满太阳一个二十年前那个的是，他妈去把这个他二十年写的哇。现在的明个这下个钱呢，现在一个他妈的把的啊，国家就当不了不去。啊，一个就讲把个个对门里把的，现在的了等你空的，先把那个就三级申请给弄了，一个讲把的说了，他天天把就讲语言嘛的。别呢，三万三千就卡打不得个呀，我天天那个天马的是吧？那三万三千就卡起不个就卡这个，啊你三万三千就卡就等于我都等于，但人家各地域个就卡起不得了，啊你一个江巴买一把得了，进去啊越把的，等于等于一个江巴买的，我那卡起把个名的个之前个就刚来噻呢，他卡起把个名的就错把的，我一个人错掉了，名卡的进去啊你错掉了，等于这就错把个弄了越比个啊卡的。아답대소때이게레레와된된거말해왜자돈이천년도뉴비그초바카스야되고돈이못땡겨또민식되니빼자기는믹답은쇠바이나마그거먹기미기비그잔달은쇠바이니나너답이이제나고너주초바가놓라아되니미기마진주가양거거선초되어와되니너그초바는왜비그이게레레와대소그된된거말해마다가다어레레그된된거말해대소이게짱바스明直接个解释，人家他说你要是对比个粗把，你先让那个等于我等个，俺说接着说的啊，你如拉说吧，你托马西比，他你先对就等于我的让那个等个。哦呀，真正一把院长啊，一个特曼对个个的，哦，一个特曼对个个的，等于明当不得一个特曼对你些，我那一个特曼对把咱就这个样个，这个样嘛的是呢，这个样嘛的是，可你把这个人呢等于我等个个的。이게드만디바마지이게드만디니데니못된거그래스어때거기다민그실리지다민그실리지는거데니못된거로와진짜처럼이게드만디바짠지고무초바 你把都啊等于我等于是。

0: 이게 사카다 가야다 자나로 저 바스기 좁다 버는 쳐 봐이니나 아 들라 아 미기 간두 어 고친 산두 도친 야탄두 진주 반두 양주 산두 딱깔이 양 오다 내 바리 이게 둥디 바리 이게 둥디 바 치친 찍은 이게 둥디 바 레데 왠자 이게 더만 디바 짠치 그 미마르 제지체 좁세 안데 그 베게 그 노는 대지 뭐 강에 된 거 말이야 근데 이 바이자 이게 더만 디바 자니 뭐 좁아 차진 이 바도 쳐서 대지 뭐 된 거 그스 뭐 대지 뭐 된 거 그래서 Tenesma Cheresena, that ten more than big changes and any dying goodies. And don't ask Nagano, my jupe, judging goodies. Nahig ninja, Nadu ninja, judging goodies. Means a little dart. Then you get mambo, nyan dini, ten more than big, dart in the tea. Yes, by another tell me, said Grace. Tene, Naso Gondi Yabanan, you, Tene, co yinchi, minchi, you get mambo di bata, ten more than bata, Nahig ninja, dying it. Taona. 난소 딘상나다 이게 이즈고 노는 집이 미들이여라 빼차야나 니마셀나 아니 미셀나 된적 냐기 그녀 마다 어 된적 치르드네 이게 이즈지티네 되는 가서 아 니마지 미세 그러와 다 대답에 이제 치르세들 이즈즈 집아 미테 아다 미테니 주고 어 되니 고 즈그톤 이즈그톤 건 쳇바 짜레 마돌 아 이게 그 톤 집이 냐기 그녀 마다 그때 다 민이니 바 말해 진짜 민국 고등은 놀아 이게 때만이니 되니 모자든 비게 다세요로와 때때 이게 주시 다 잠아로 다 카그노는 유마히 주비가스라 다 얘네들 미리스 근데 인디를 다 던지고 고아징이도 소비 토르 당한 소 빼자겠나 뭐 소차그노는 뭐히 주비게 민다발은 쳐봐 있나 달라 미유 마 진주아 양 어 뜻은 쓴 뒤비 자텔라 테니 머히비게 자텔라 테니 아니 마히기 덴고위기 센체던지지 덴지 모데다 머히비게 미데다 덴거 어때 미이세게 마토르 마키고 머세는 코 드럭야비게 이게테 미마레 야나 머세야 파타사케 마히 덴고와 그 공바도 라발아서바 덴게지 센체 코런테 아니 미마레 머히 미마레 코체르세는 머히비 미데 타사게 다 다이르 다사게 예스 마시 된고 이게 생기때 무슨 약 민트 따사기 예스 아니 대라 치르세들 무시 잡도 파타야 팀들 민고마다 치르는 무시 주비 잡도 인세겨 팀들 이게 더만는 되니 모자니 비게 자세야데 쫀도 버지래 다 대나게 빼잖아 사치 메룽세란다 아니 난카세란다 녀마세란다 투차세란다 카퍼세란다 로레라소 봐 어 다 대소데 어 마 주용 비까지 잡지러 와 어 잡대게 아니 로론소소 따사가 다이기 취대지다 모두 땡겨 어 된대에 봐야 때라 때니 어 되니 에다 민세용디로 어 이게 마보지 년도 준디니 아니 땡주 모지 땡비 그 된대가 다 잡지라 치치 쓴다니 어 된대가 다 잡지라 아 아니 민세겨레자 아 단도 처리세들다 아 드링크 혼딘디고는 희지가 난데 어 조디 땡이 땡들 다 드링크 혼딘디고는 안 조고 조 강히여세다 아 민규 간지지 봐. 민규도 자유 창이 해봐이나. 아 아니 이게 레레와. 아 대소대 처리지나다. 민규레스. 아 이게 대 민규레스. 이게 거니 민용 힘수만 아니. 근데 님마도 처리세들었다. 대답에 이게 뭐 뭔 뒤비겠다. 민대진 천이 야나 고대는 간지지 자세나. 아 다 이게 더만 님이 대니 뭐 대비도 자. 뭐다 대리지라 아니 민세레스. 대니 민규 천이 때라. 아 인지 민지 거 설선 송기 봐. 지 이게 더만 늦기 봐. 니 대니 뭐 대기 봐. 서 다행히 봐. 뭐야 다 던지기 치르잖아. 그 자신 쓰는 거 보지. 여봐 던지기라 딱 가서 민세에 레즈 알. 뭐 다 던지잖아. 드링크 아 다까백 아 난데데 어 다 던지지. 다 드링크 혼자 난데다 던지는 거 좋아. 아 가기지 아니 아 그리지니. 근데 좋아 담보데 가래에서 봐이나. 아 드니 사지 이게 선지고 놓으라. 사지 이게 선지고 놓으라. 까카 강아 라서 봐. 그 사지 장바 대수고 놓으라. 아 아니 대주 뭐 된비게 드니. 이게 요가 메스 이게 요가 메스 요나 요비 진짓처럼 맨나 메비 진짓처럼 단도나 사지 이게 짱바 대소 그 노나 대중 오 땡배 요가 메스 배나 카다 냐다 대소 대중 오 땡가 메스 대체로 세들 아니 좋아 담보디 좋아 담보디 근데 좋아 님바도 치리 세들 닝 히바티지 아니 쥐카리스 근데 섬바도 치리 세들 민그 고된 야비카슬라스 민그 고된 야비카슬라 아 민지 데 아 이게 더만디니 된주 모든 비가 자세요 와 팀들도 이게 더만디니 된주 모든 비가 자세야 되게 민그 된주 모든 에서요 와 된주 모든 동도 간래지리스 간래지라 된주 모든 에서리스 된주 모든 에서리스 단더선도 치리세디라 아 아니 대린 까베제다 아 추자가 난데던 레비크 어 상익 좋아선디 뭐다 대소 걸어 좀 막 상익이 나로시 어 되는 자히데레
1: 린친디 종지다 히히 단년 장소 핀초당 지소 다주인 中南侧大亚木。

今年 年节, 年过冬, 罗胖, 点上西班, 农田, 点色路, 超哥, 阿强, 杨康冬, 点解了, 三马, 书记, 三马爹, 提个了, 跟着, 阿强人, 家瓦冬, 多通人都, 亲朋, 阿姐, 托了你, 跟着, 阿强人, 家瓦, 超农哥, 跟着, 阿强爹, 提个了, 路上, 说起了你, 某, 罗胖, 阿姐, 自己头把冬, 亲爸冬, 向你农, 让你, 阿姐, 等, 家瓦, 某, 罗胖啦, 做, 某, 罗胖啦, 可为, 吃了冬, 这个了, 阶, 等, 家瓦, 汤个了, 清晨, 几把, 写起, 脚头, 趁那, 家母, 为, 写了, 蒙的, 书呢, 삼아 지자 창아르톤 시험 판서 제도론으로 최동 토농가 최지 시에서 제마라 동터라 포와 접에 초농이 진이 진통가 천하 제모모 세레나 진저동 도체 진보 유보 드차 마모로도 신셔 신정 소야라 화살동 수도체 효구가 보통 개체 거셔 긴담 총알라 자슬 소야라 창오도 우창인바 별나 삼아 진보라 련년 제바다오디 효구가 신바물린 바라 조아데 효구가 뉴레 조안토 판쿠동데 펜세레종 세용 모차르체 효다 레사와데 제중 사와레종 스두데 서클레종 조원나 절람체세 제림바치 제달도 동안에 청아라 제돈로와 지친데나 삼바 지친데 센서바동 다농지바 콘트롤롬바소 자나 청아라 제돈로 토정가 네절데 베르나 저마카동 차와지바 샤슈제네 나서바 나시 로버터 차바동 제로르노와 옌라라 주브르디네 그제냐와 나 차바거서 시험 판정 구글자 사실 몬던로와 칸니 낭구 민탕와 같이 토에 긴랑아제 민커자나 통화를 제톤로와예

0: 生意都不能把更加重，大大姐姐辛苦筹备来进的呢，北京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家，我当你具备修养级别来进人。德林格来进南丁镇区别工作呢，北京一个集中前的丁西总，如中等的参龙行为，老金团马他比那院下家三对看，这里三着眼。这里三着呢，北京没人老金的团比老马些人，空托马的，老金家高天人对。 西家日比内卷了杨村家保庇金内，那原后勤把这个孙秀恩员。文章，看了西家日比潘特的准备三休息票，打动，该自家郎错了，郎都学比宁多皮将月，即空给我这囊想。第二，北京龙城年轻来看看给龙城家，我当你具备修养皮皮来参加三个班，这里三周家拍摄朋友丁西总。
1: 任务中的送呢，看老金人都叫错当，下压三对国家，当局这里需要比，切记先把该事学。这是我们来公干上。
2: 哦，公干上。
1: 是，我们这考虑了，其他，拉不着谈的团队多啊。
2: 是。
1: 我们是，老金老人谈不能直接，得恰恰三对难多啊。
2: 是。
1: 拉不着老人谈不能直接，得恰恰三对下个三六九了啊。
2: 是。
1: 다랑기에서
2: 다 다랑기 다네 럽쇼기 튜튜는데 망보 유지나 봐. 어 어떤게 튜튜는데 초라다나 충마소 아. 다 소소는 게 가신 예배 레그들랑 게 슈스 뭐 소소는 게 메시지랑 게 튜니 예배 레그치야 상규요. 근데 진짜 봐 다른 게 튜튜티 초라지 마당 같이 럽지 능도 있나. 다 남자 거기 가요 밑에서 뭐 다른 게
1: 좀리 그
2: 뭐 교육소 밑에 있는 봐. 럽지 능도 차샤나 뉴게기 쓰지는데 메봐. 티니 인다 럽지 능다 뜹디기 고지 통하는 데 슈크 집어내는 메봐. 티니 막 데이트 즈기 다 된지 그거 템지 체서 뭐 럽지 능도 근데 또 티니 로링 당분이 로링이 봤을 때 이든지 두디니 다랑에는 로링 당분이 숨버티게 받을 캡상스네 캡오스네 티숨치 다 좀을
1: 다 단다 대나게 토마디 톰랏 택시 쳐서 딜랍데 나로리로
2: 제제
1: 갑도 두 나게 티라나 다도 너무 틀라도 요 말와 그와 잡지 아니 로브존스 기회에서 근데 근데 너게 말아 담을게
2: 어 이들이 다 왔어 이
1: 티라게 랭크도 줘
2: 네 다랑게 다 다랑 총도 있는 범위 클라 님부스들 치 드니 다랑게 있는데 레가 있네 다랑 카르 코브르 유 텐데 시어라 범위에 다랑에 다 땡조스네 다 이지네 슈치부 치고요 드니 다랑 흐르럽더로 치는데 롭진데 망부민도 드니 엠마타 투딩다는데 저기민도 롭제 다가민도 소소랑 게 랭구치에 레샤는 딜럽들 티네 다라인데 다는데 응아라인 응에만데 묘여 다는데 구금데 진데 롭디나네 구금데 또 다는데 나는가 아는데 지기여스는 온데네 야부레 소소랑 게 내가 가신유비 내가 치에 죽네 걔들이 가르 소소랑 나설럽 겨르지 소소랑 상호 통계를 다 소소랑 게 되다 된지 쓰기 되는 범위인데 네 카르인데 티토라타니 차샤토르시엔 잠교이네 자치분데 능기요
1: 지지지 그래서 급드디 미카즈네 제가 주고 있는 말로
2: 다조 미 숨요레 데로고 숨체 티네 다조 숨네 쇼티게 나라이나 다조 다 다랑이네 게마란데 탄 리승규요 오니 랑이 탄 루로브리 나라 강아요 비즈니 로바치아
1: 그래서
2: 타쿠즈 바 다조 요모 브리로브다 마무리 요아라 이네 양 탄 이제 게미 루팅데 잡아 요마르 그러니까 탄 로브종 이제 슈크치브라마지 차가난데 친치 그 마무통게 바 이게 혼자 쓰기요 당한 저로 독치고 말이 이놈아 팸이
1: 我说老不得叫你那么他你那么杀你那么他人们的亲不人我说老不中企业的老不中企业们苏州人可惜有别的杀到他的气度要不要的定个工作吃了吃了工作请你当做我们老不中中的这一年的这位这些大王人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
2: 고모 직동 계속 직동 양들이 내가 슉슉 메겨다 롭지 투 롭지 받아라 주도 직직이라 근데 봐 고모 다발로 고모 계속 텐데 소들 라지 소요 아래 소요티니 그놈 딱도 내가 친구 로링 숨바 건데 집어 건데 튼저 건데
1: 야
2: 이거 좀 롭데 텐데 튼산이 엉에만 이제 내가 이제 두 편보 편보도 다시 하는로 내는로 가리 건데 슉슉이 교 말하는 이제 안 이제 다 튼이 강내 내가 지금 내게는 땡에만으로 냠냠용 추어라 대신으로 편보도 사실 건데 소요다니 가바니 이렇게 연구
1: 레슬레스 안 단다지 슉슉 이제 대한 거주로 봐 소소 당야기 디 차시에 야면
2: 요새 에 다랑게 근데 섬길라 다 내가 흘리에 투치 니레 투치는데 제 근데 용도가 다 다랑게 내가 찌기 돈 로직 섬지기 다 내가 토디 레트로 용내다 디 레트로 마용내다 내가 투돌 안 당보 내가 찌기 샤다다 치 근데 콘데지 네

0: 소소는 게 따라이네 니라 차샤서도 돌아 그러니까 가시에서 쉬고 보이라 따등이 어 소소는 게 가신 유비 레건 돌은 게 치아 레건 다 차셔는 소소 가신 유비 레건 되게 지도 좀봐 레건 깔리 가지 카위네 쌤나 조서 없었다 티디지 나와 있지 있는 것도가 발라는 게 엄마 민지 총다 늘 님이 경기지 대단 대 인도 좀봐 따라이네 다 그좀 봐 발라 차라 친친친 따라이네 콜레가 콜레 가시르 님네 티 독신이 데리티 데니 다 차샤서도 강님 또 얘기 드시더리
1: 이게 전부 발라
0: 다 다라이네 다 있는데 콘조인데 빨라 콘조다 근데 총이 좀 갈리도 콘조다 오 내가 갈리 가냐 도와선 거 이제 다 빨라 내가 근데 갈리 가냐 도와 다 내가 니 샹 샹바 지나선 빨라 녹선 거 이달 어디 내가 근데 갈리 도 있나 나랑 내가 내가 가신스 내랑 나랑 메어 이게 근데 소소 내가 가이 체 내가 찍고 나는 샤다 지야 근데 어디 됐은 거 이게 근데 에 다라 롱버리 샤샤나 맨서 효데 다주다 데리고 찌주지라 다주도 미고다 에 카렌디 퉁궁 찌주지라 되지 때 퉁궁 뒤 퉁궁 다주 롱버도 근데 좀 강한데 그거 첨부도 대략에 지나 간데 도와 섬겨요.
1: 아, 저 다들 지나 파율라 로제 자자서도 차게 양지 눈바 찍인 들어 봐.
0: 그래.
2: 중화 머레 딘튼 초빈도 히 딘부 조니 머레 카와라 핀촌 중원다 비지 년제 기시브라 군대 동규

0: zanglo de kandre na.
1: Tā tārāngi nā nūk sīngi lā, tā tārāngi nyam miyōng sīne tā lop chōng chīsā wā, tā lop chīng kī rā, lop shīwa tī nā rā nā yīl. Tā tārāngi chāshāng nā, tā tārāngi nā pīngyā sīne shūk chīpū nā tī, tū nī kāng zūgyō nā tī, shūk chīpū rā yuā mā rā, nī zōng bā rāng nā tī chī shī, nā tī chīhū rā kundi shūk Chi shini la te darangi ne kumbha na maso du pyo samboro tini inda mendoro menzi sote zuye razo na go nyam nyam zuye Hini lopji buru ina ta lehago inda nyugyegi sazi zuye danga tenzo ta Mashita mi chasha chukchibu maare didi Ina chungchung indi zomba tenzo le kar chi guyegi niluk chabzang ra chandu ba Hini zomba te darangi mi kandri dun gume, mi kagi kandri za gume Tini chongra kandri ya gume, mi ogi le kandri ju gume Tini gangi udi kandri dun gume chabzang ra nyam zu hakogdwa Te darangi du kare inda o nyam nyam sote Tini tarangi ne mudu nire sotu boba sotu majiwa chi mudu tijaya ne ta tarangi lop chung chigi yore ta ri chile ui ne ta kangba nire tiki yaya duwa nire yin Ta tarangi lorin tangba nire lorin suba tala lop chie tsuzum lop chie ukshata tara nyer Tini lop chie shodaya gula ti susur le lego kutiyo chigi yore
2: Nire tuzu lama diya
1: Inda lop chie zinri nang du ne lorin tangba nire lorin shiba sala zinri nang ni ang sumba ni jishan chang nyung mi
2: Nire ta tarangi zing ne lop chung yawa nye ne yang zi tuzu tola ma tam se yang
1: Rengak yang nu sula Nanti itu macam ni mara saudara cie, sini caca kat itu cimba saudara saya itu. Rasa saudara ni caca saudara cie, mana lobjong? Ya aku yang minat asalnya itu,
2: nanti itu tuh. Nanti itu cik jono cik mayong dia
1: saudara. Tapi nanti ni risalah. Macam susu sem nama kasihan dan susu ni lekat itu jangbi cium sini, lekat itu jangbi kasihan sini ada. Ti susu sem nama itu, ko lekat itu cia asam sem sudah na, lekat kandai cie na ko damar yang gel.
2: Nanti, lese lese. Tapi tanda di pera saudara ini di tanda semen saudara tuh, tapi kita zongeng kau ini zor bah. Nanti ya lekat cie ni kerja na.
1: Lekat cie ta ubong kimzang nanti tang tini takzu lungbarangi nanti ta nanti mi kagdomni mi chobgi zu yuel tini lobjin loma kagdomni ngatzim lakzu yuel
2: nasta nish tzadang shi
1: zhuwa
2: zhi
1: takzu tini kare ti menza ti shesang wadang tini menza ti yungbab sinna za kibsang kuji yudyo kuji nyenga shi kya tini takzu tazu kengzhuk pasa singi di song da suy kengzhuk pasa singi di takzu suya gu takzu tangbu takzu mi 초범이라 근로 파시 초범이 하리.
2: 아, 네. 나라디도.
1: 또 그저 막 낭사라. 낭사인데 봐. 다 다주 레가친 게 망자 우리 뷰리. 그게 아니라. 때 콘솔라다 이제 초범 근능도 다주라다 우리 수수 침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주의해지도. 다주 초범을 근족스 다 우리 뷰리 다 이제 뷰리 조수스 이라. 다 파스네 수수 이런 게다 롱바스네 보유스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프리피스 그쪽 수수 롱반 유비네 이제 초수스 주의해서 다 다주 초범을 이제 다 콘솔라 가리 이제 가능스네 자 소선 차습속에 초근 뒤에지 딱서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아. 다쪽 뒤자 강주 파선 진 강주 파서 올리는 다진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2: 아, 링아.
1: 링아 요리.
2: 네.
1: 다 다른 게 차셨는데 아, 상 다대다 민자 텐주니 다주인다.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튕고 죽집으로 열어. 티니다. 민자 대기니 직치 민자 대기 소소 직종 되니 상 텐주 민자 대기 진 카레 공지 십시 텐데 쇠. 디니 대표 체성으로 디니 상다 뷰디니 수요 디니 특진이 네 가지 수요리 뭐지 팀도 다주는데 시빈 수요 규제 팀도 다주는데 다 능버스냐 다주는데 시빈 그 튕고 나도 열어 근데 시빈 되게 폐지해서 다 투진 차신나 중리경도 그 미케네다 이네 쉐네다 양은 이제 김장 충내다 양 김장 가르교내다 시빈 마상 지신 영화라 팀에서 봤다 다른 게 중리 갑조도 간 도와서 팀 다른 게 시빈 수요 되도 그 시빈 뒤 고소 디니 다주는데 알아 디니 망에마 다주는 루규르 열어 디니 유리는 봐 어 당이 차셨나 우리는 이제 예물로든지 별을 이용해 내 차셨나 별학스인데 유들아 쓰면 그걸 별학스는 굳이 망각 하고 오면 도가 김제 가른다 우리 별학이 근데 네 말하는 수주 리네 요아리 이네 주니 증네디 다 우리 무튜니 가래 균지 수도 지나다 뒤 맞아 이게 다티 간제시다 동 동의하게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는 무슨 하고 요 말아 대 다른 게 녹선 그 어 네 별학이 차셨나 우리인데 아 약이 난 차셨나 더이 원래 바이두 사도가 티난 녹 차와 이네 저도 좀 봐 별학로다 별학이 류주 죽지부 돼요 말이야. 경제 관련해서 코탄 그 로규 건도 샷다다 말아. 그게 저래. 다 나랑 녹성 그 네. 차시나 게릴루든데 별의 용에는 어 별락스 노르제다. 그 수준 그 조단인데 그 좋았는데 저래. 그 법단인데 레버고. 그 로규는 저래. 근데 시다든데 돼. 수야게 다랑네. 심축스네다. 다랑 심드스네다. 근데 시 최신네. 근데 이거 다 나랑 다다 내 별아 수요하라. 별아기 다 저거 다 저 롱바랑 난데 별아법이야. 또 롱 야작하시게 롱 동작하시는데 루주시요 아래.
2: 별아디 메인 가수래.
1: 다즈네라 슈퍼라데네 조퍼라스 요리르
2: 조퍼라
1: 어 조퍼라스 요리르
2: 릭지랑베
1: 어 릭지랑제 티니 이 조퍼라데 내가 숨소 요리르
2: 아
1: 렉바치다 징지치 티니 에자 에다
2: 징스네
1: 징스네 모디스 요리르 티니 지고 징디스 요네 다 카레니 미창메다 니 카레 베지시 도와시 제렌가 콘토버지네 안데 미창 렌가 겐지 스스 뉴니트네
2: 베조르 마르바
1: 티니 베조르 티니 스윈샤유 티올레네 다즈 롱바니로 타 니 텐점 니드노 바 텐점 양님의 치계급님들이 막 인데 퇴근기 잘라 숙취부 여라.
2: 그것도
1: 양님들이 배주지에서 뭐 티님들 망자표라서 수요래. 다 망자표라서 근데 다 주민 거라 건조 망자표서 표라서 다. 제 건조 파세 망자표라서는 양민의 진짜로도가 티님들 봐 건조 망자 알아서 다요래. 티니 다 주태 쪽인데 알아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저 표라서 이제 우리 표라랑샤 티님들 망자표라서 이제 치계급 잘라 쓰냐 저 니니 총제 수들치. 다 건조 롱배인데 망자서 요라.
2: 그래서
1: 우리 다 주인데 롱바 천안나 망보 여태도 대비하라 이내 뒤 퇴근공신에다 텐데 슉지부 여마라 인더 치예급이니 뭐니 버치부 퇴근이래 우리 두다 그 망자 혹시 대권 녹스 심죽스스네 양 거리 삼바 시스요 하리
2: 로스로스
0: 로딘 주민앙 된신시 단진 야보 시티 퍼슝가 존재 토니 버스웨 진저 토니 로딘 등아 코와

0: རོ བེ རྭ དང རོ སུ པིན དབ ནི ཚེ རིན སན རོ ལ ཁི ཇུང ཨ ཁི བི ཕ ཡུ ཇ ཐུན ཁུ ཁི རེ ཁོང གི ཐུན ཁུ དེ ཉིན ཚོ ཤི པི མང ཡི ཐོ བེ དང སང སོ མང ཚོ ཇེ ལ ནི ཉུ དེ ཤེ ཚོང ཤི པ དེ ཡུ དེ མང ཚོ ཇེ ང ཇེ ཇེ མེ དོ དོ ཡི ཡེ དེ དང དུ ཚོང ཁོང གི ཡོ ང ལང དང གོང ཤེ ཉལ ཤེ དེ གང ཆུ ཕ སི ཐུན ཇེ ལ དེ བི ཡང པི ཚོང ལམ ཚོ ཡི བ ཤེ ཝ ན ཁོང ལ ཐུན ཇེ བ ཇེ ཇེ ཇེ ལ ཁ དེ ཇོ ཐབ དང ལོབ ཅིན ཐུན པི ཤ ཡ ས དུ ཤིན ཁིན ཚོ ལ ཇེ ཇེ ཡོན དེ ཡོ དམ ཤེ ན དེ ན བེ ཇོང ལུང ཅིན ཉིན ཅིན ལེ ཁོང ཁམ ཁེ ལུང ཅིན ཇེ ང དང ངི ཇུ པི ཤུ ལམ ཤེ པི ལེ ཅིན ན དེ གོར ཤུ ཅིན པི ཆེ ཇེ མུན ཐུ དེ སེན ནང ཡེ པ ཤ
1: 지난번에 자샤사드진이 사베 소식으로 봐.
2: 제일.
1: 다들인데 이제 다들한 게 소셜 쪽에 텐세기 내리로 봐.
2: 제일.
1: 이제란 게 손디 지기야. 람도 주면 주다 된대 간 두대나 님이 왜.
2: 예. 다 자샤나 아 다주운다. 다른 가서 때 총비가 망타지 통기 우리 다 로브진로만 야 예 로브진로만 텐디시 망다용. 근데 자샤사드 간라 친 테니 콘조의 능력이 다 미라 도당치에 마당했으니까 테니 수준 염용 마당이니까 테니 다와 니숨 테니 뭔가 망아 있는 로직 테니 치서 봐 자샤서 되고 지질 야 너네 다 치샤 잘라디 속여 말 민도 다 로봇 쿠샤다 지금 민도 테니 근데 콘조 갈리 카트기 쓰기 총리 강라디 걸고 민도 테니 쓰기 봐 다 네 테니 인도서 봐 다 다랑이네 네 머시대 탄디 총리 강라네 다랑이네 테니 오 테니 도와 섬기 네 다 다랑기 텐솔라 그때 머시대 강에 내가 칸데 지나 강에 치중 잡상 요아리서 되는 다랑기 강해직 채워이나 콜로빠 머신 버치 다랑 무튀고 딱 그르사지 그르 기어이나 다랑 티랑 랑 탄 다랑기 다 소소는 게 되니 다랑기 알아디 수에는 총리가 그르규 체이도 봐 강해 가서 탄 다랑기 강해 차셔는 누구상 그 그래 네 탁강에 레레 니니 여러서 줘야 인도 봐 네 차상아 랑네 줌어도 능이 고보고 오는 게 있네 줘가 주는 게 여러서 치아 섬규여 다랑기 나타 카레 레가 고 첸사를 때 이탄이 샤다다 치아 섬규여 다 다랑 차셔네 올 티샤 레가 치도 봐 니마지로 또딩 다 네 또딩 찍 줘샤다 레가 틀라고리 첸 띠네 다 그브리데 수수에 류버에 미자주라
1: 때
2: 다랑이네 쇼 탕가는 나랑다 공진이 수부치 수예고 수 총리관도 그거 근데도 테니 잘하고 양트리 그 메고를 잘하고 총리관도 때문에 전부 민도 선아 어 김제 그게 전부 민도 잘라디 수예야 돈도 주민도가 미 잘라기 십시 돈도 주민도 틴데도 십주간에 제일 테니 거기 잘라 차선 스빈 다도 스빈 오도는데 타는지 그 녀자 시에기다 뒤즈나 다왕알이 요 말이
1: 테니
2: 다왕알 하 콘조 총리 콘조 자 테니 콘조로 어 제라 니르사다 좋아 테니 제 콘 머리인데 양이 뒤즈 삼바 지고 지고 가서 어디한 콘조가 미 돈도 그 돈바 쇼크 잘려고도가 테니 삼바 총리고 컵 주스네 자 자치 지치르 죽일 테 다른 게 이제 다 어네 치니 레가니 다 연앙이 중내자 망내자 근데 내가 하이나 하고요 요 말이 안 내가 치다 네 중내자 망 내가니 샷다다 치 테 레가니 야 중내 가슈리 테 망내 양 레가니 산 심바신 용기라 섬규여
1: 글쎄 등산 벽에서 과진 내리 전제 스빈 유대비 소르지
2: 레일
1: 야지 상다 벽에서 다 망부르 봐
2: 레일
1: 디인도 아니 양 전제다 전제 바리 양지 그 전제 저러 봐
2: 레일
1: 디 저랑 그 삼다니 왜
2: 예 예 저다 근데 튜니 강신이나 가래 소소를 찍고 디 인식이 말아 뭐 거다 잡어 잡어 내가 망부 여라 그냥에 스빙을 차시하고 있는 네 딱도 인데 스빙티라는데 총리가나 야 튼튼 거라 딱도 론니 좀 있대 심주 체위일 체에서 뭐 타든다 스빙이 좌이네다 스빙이 냐르자 체기나라 니주 칸데 퇴메다야다 샤다도 소이나 다티샤 총리가나 튼차 튼다 로직도 주요하래 페니지 봐 스빙이 타는데지 좌단의 야외도 좀 봐. 총리가 땡조 슉슉 태워줘가. 다 다닌 진단 아버님, 닌 진단 아버님, 다류 진단 아버님, 대이 촉동 집어주 시봉 각도니 들려야 치. 좁지 무슨 소송샷.
1: 시담대.
2: 어, 진가 있긴 불여.
1: 아, 제 레스 레스. 다 단다 명예 강의 체시도 가지도.
2: 다 다랑 타는 이제 달로 튼사도 치더니 이제 로드 치면 타는 이제 자샤사도 챙기는 좀 봐. 다 망우스네다. 텐데 돌아 강아 슉슉으로가. 다 다랑기 자샤 소전에 야치부 동에는 도슈리 치들이야. 에 니게 숨게 트레지 미드는 봐 내리 근 그 약도 금도가 다 다랑 인데 차셨는데 에 소자에네 다랑 소다 니엔 숨게하게 되게 약에 니 다랑 소소는 게 그든 봐 에 로크 트웨 미드는 봐미 다든데 숨게 있는데 인데
1: 그래서
2: 와스지 다다 뒤도 미요 미드는 봐 다랑 소소는 게 잡상 건데 로크진은 또 사죠 소데르는 내밀에 락즈는 니 길레스 소고데 시에서 소조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르 당즈 다나 표용 마치 치 낭사 낭시 니리 잡상에 오타 표리기 퉁고 니리 잡상에 어 통에 유효받다는 리 저장기 등주 토번들 수토의 맞이 기타 차샤나 진이 시계가로는 리 차샤나 리 동의하기는 리 심주진의 유효
1: 예스 예스
2: Kaparchi kasusu kasu chewene nge lega ti shata ta chia sam tindi sa susu yorengi simshuk sine da susu loza ti tembo gugu duwa ti loza ti tembo gugu kur tindi susu rengi chasha tangbu zuye na tumri gangdu gugu kandiji duwa tindi susu rengi chala ti susu suyo la susu na chakien kandiji yuna susu rengi lega ti susu rengi kaan chitogu yuna tindi susu rengi ti lega ti chewe la gyurim kandiji dogu duwa tindi tumri gangdu gugu kandiji duwa tindi tumri gangdu ti da susu rengi rikdawa kasu duwa rikdawa tindu le susu rengi burdu tumba kagji ye tindi tola yinji minji tumri ta daishi 두가 팀 샤다다르 나고길 시마시 길카사 인데 인데 로브든 로마네 인데 차샤사도 망타 주시 인데 텐데 돌아 냠뇽들 심주 마데 마이 마지어 체 텐데 고 하루 흐르서들 체어서 두가 텐데 인데 좀 봐 카린데 인데 다 리브 마용 인데 망타 주시 두가 사랑 가 체제는 어 인데 로비 간데 체마죠 아야 인데 뭐 도르 켜마죠 코리스 두가 다 내가 한지네 소소랑 다 인데 로바이나 탐보랑 간네마 자 텐데 자서 뭐 로바 나고라 차샤나 켄데 쇼예 이네다 tini lo lega gupse kyaaya yindu yinaya cha taa tunju yin chashina uri roba yisa lega tondo roba nanti maashaba chari lega zimdo legi kondi jitango chiye yanchi lo sanso roba yinme roba gangay khasu tina suru jino roba yindu zimba yinme chigura shima chi roba da gakche tihe gu lega kwaya gupse kyaang mu nyuwa chiye lega kondzu gudangwa dagda madiwa chiye tini tindri zola nizu mamla duwa tani zi yindu zimba tani lo dha chime nindi tini ka shashya sato yindu zimba nyamnyung yinchi maang nyamnyung mende shuk chibu yuwa mara 살리는 부시사 티니 소소는 로봇이니 샤다다 자 로봇은 레가 곱시 자야 소도는 샤다다 키 티니 소소는 춤리는도 자라디 소리는 봐 대시 소도르 샤다다 치에서 뭐 신이라 내리지 차샤서 되건 교네 지적이면 돌
1: 레슬레스 아니 내가 저래지라 차발람도 추디디로 능도 멤버 봐
2: 레슬레스
1: 트랑게 텐실 에 섬든디 먼저 용에 대신 먼저 주길
2: 레슬레스
1: 터지
3: yang ta bi se den le ji ta wan zu gua tong la ter xi ni xi zu ren lu ding re jian jie bei zhong sa ban zu zhen huo ta xie ge

0: 부. 다들 싹다 레벨아. 두수 제자 아니 예바디 메바스 워다. 같이 너네 다가다 뭐 요요요. 네세나. 테라니 시에 담주디 떼고라 봐. 제자 따단 저와 옆에 담비셔스기.
1: 아, 레 레레레레.
0: 이다 이다 이다.
1: 집이라.
2: 로.
1: 담비스 너가래.
2: 라타타타.
1: 아.
2: 빠지고 배 담비.
1: 여기 싶었어. 타전에 기랑게. 어. 따단 저와 옆에 담비 가셔 쏜다.
2: 따단 저와 옆에 담비를 봐.
1: 응.
2: 기랑게 채나.
1: 따단 저와 옆에 담비디 인지 따단 저와 걸어 봐.
2: 아니.
1: 기랑게 채나.
2: 네 채 쏜나. 따단 저와 옆에 담비 요 말이.
1: 가리나.
2: 네 시금에 봐야.
1: 요래라. 얘네 기랑게 쏜.
0: 네 기랑 요 요 요. 따전에 네 채고.
2: 어. 응.
0: 따지라 간이 자스메 카치네 치니 마송아 미코와젤라 치치 따 콤바젤라 자치 따쇼나 진답여 치쇼나 진담메 따보 죽셔여나 장당 동바레샤 뒤라 따 죽발레 잠네 담하베 아 따보 거보 여나야 삼다 수나 따거메
1: 길라 톤도지 여리
0: 가리 와르베
1: 따람 풍구 마가 아
0: 따데데데디 몰랐다 가서 오르다 따데 계란이 깨자 마저베 김세 하고 송해
1: 아 고스
0: 가르도에
3: 로조치야 뇽다 최샤
0: 다가랑르다 조데나 따보차기스 케데나 리벤나가 정체버레
2: 오시 시다 되겠어 나 저게라게 나에 너그리라 주에 주도가라
1: 나 저게라 요이 요레 랑원에 두이 두다
0: 와와와 디다
1: 무튼 배준나다 야부차냐르샤
0: 나세
1: 돈도 배준체나 너니게 제 조모스마
0: 반응하래 배준체 계란이 계란이 제 심지 가서 그래
1: 아 말해 너니게 고르다 제 계란이
0: 오지 제나 야 고르다 네 나도 그때 담린 신예 이내래 잠예 이내래 참말로고 준대 리네 롭종 채고래라 카제 자고래 더도 리빠띠 보고 왔다
1: 됐으니
0: 칼라 담당 라글라티 로라 철거도 된바 대이 차와지 세장 출루리네 버버자 차버래
1: 레스
0: 땅아 차샹네레 롱 니슐라즈 깔레 잡제 춤제 친친이지 터버래 계란이 오두수 깔레 잡고르다
1: 아 로니슈
0: 어
2: 두르르 데케라
0: 아
2: 아니 까만 니슈야 두르르 잡토 민도
1: 제게라 너니 람사 제자 춘이
0: 제자
2: 자
0: 춘이 게자 춘이 가르치 안
3: 게자 춘은 뭐예요
0: 하지 나도 미망이 주제 봐지래 미망을 삼대 쉬어 쫓아오래 디마제 주제게 리네디 린다디 뭐게 가와제 두 그래 딱봐도 나도 주제게 내가 진짜 창말로게 딱봐 뮤장장 삼제 대여 말다 하고 소해
1: 로로 코스게
0: 호 진은 같이 신내래 알레라 티치글라 티치기 뉴저 체스 그지 가마마 주네 야가 언니르샤 티숨 요모도 해라 라 티니라 알레라 살라살라 살
1: 예
0: 로
1: 假设东西前呢我有个团大人懂啊
0: 切啥中我你也当这些我妈的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个中我啥

야 마루 형께지 참니야 최종어 빨리 열어달까냐 이 통솔로 나이송야 대바대구지송야 파라사야로 통투나야 난데라 통안데라야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다 유가 남데 큼네 고마 때톡게 가지게 초게가 나라 어떻게 땡디 고통다 레반나다 제베게 간다 세기친 일란케베 이파타타 히르 마무타히 통간데메 대잉동 다시 럭비 유바 탈랍네베 서로 물고라기 탐데글라네 신내지 통무게 카메 뚜네 쇼타페만 답지 유베기 킹콜타나 사탐니베 테네 시시 다 하세미 수류동부 레틴 세바텔게 레틴 삼보탈라 세탄 무 세탄 무타 서로 솜보케 레테 유바 티에케 땡도라 서로 뚜마 세예 나테케 파본 유바 티에게 간네 돈카르 친디 페메케 류지 고가 랑좀 유베케 노르도 시 유바 남바 레케케 켄도케 타르고세바 탄다란 잠발나케 요데크메데 차바타비 고마 셈보케 쇼도라 서게 짜히 된좀 양레케 오늘 첫통 돌록 따지케 짜르보 셈볼라 좀바 셈보타 퓨킹게 고네 데나 타르케 생각 알람티 야티 마르게케 시키 로제데 쪼와라 이바 탄나바 쪼라 타르베케 서게테 레그암디베 고마타 나폰케 쳔디 나바 쪼라라 셈가베 돈나 또바타 텐데 헨지케 자카 나바 쪼라 마숑타 마시바 따지케 런타 타르베케 노나 마보 쇼츠도라 다 고마 셈볼라 김비 휴킹게 고네 탄난 돌록 김비 탈라 쳔네 쯤모케 쇼르가 네네케 딱지 탈란 제케게 감네 탄네 쯤신 쯤라 고메 긴고라 쪼킹게 고네 다하다 히치라 고메게 땡콜라 쫌베 임박타 용박 남다카 대신 남바솔라 소리규 타로그르삼나 문조탐디 고마 쳔부게 떠신 아야 잘바텔라 르싱게 쳇땡나 효그네 서스음제카나 락사데 다마토 퍼돌라 마드 쳇라 효네 냠도스사 미베카 안게 지베 탐시 차소르르삼바 라쇼 소소게 까답나라 쳇킨게 고메 타메랭안다 데베 데네자카와 아야 잘바타 고신 센둑 서버탈라 콜루르신 소지컴나 타르자 판능네링 텔로 엄 퍼카데심 냉아탈라 사 구진 리보탄 토메메 세종 데르칸 타가타 캐파멜라탄나 삼지 사라 니바 타비 고르참시 춤야탄 고라 콘켄게 고네 메트 예노가 토람나 쉐힌게 고네 데이타나 탐바가 서쇼 춤라신게 카라네 가신게 고네 테네 아신 춤답게 자르보이바 이 센트 서케 토야 셴본 고라 남신게 고네 냠탄 셴보게 고라 이 용음들라 히탄손이 고신게 고네 땡레 어두칸 땡콘 닉세타 고르 지구르 춤탐지 까도 토카타 도페르 모탐디라 탄잔 고지 네미게 탄달라 땡킨게 고네 디팅톤다달라 미시 아야 자르보타 순지 가톡 내지다비케 기카스콕 갑나데 돈톡 뎁체글라 쿠코타비케 차샤레 사발라 가톡케 온도라 코메케 킹콜라 테마타달라 오티케 코조 코마셴보테 미르지 돈란데라 탐지케 뽀몰랑가 살라 쑥킹게 고나 오티사토 랑긴간달라 뽀모 쑥베게 감네 테네 미신 아야 자르발 테라 말라 탁셴밤 나스팔라 뚱키바즈 임베

당그 드니 다 댕그 니반 댕동 잡어디 찬이 해바이나 아 아니 아 대가야로 막이 좁르땡가 마데다 니콜랑아서 어 따지지 찌지지 대인들 시탄 칼랑아서 조직 됐어다 대용 디서 니까지 예도 쪼도 연호 쪼다 비데 시탄 칼다 라디지 책임 주스리 옌다고지 인생에 된지 니가 켄나고지 인자 야바이나 아 드니 또스지 어 로라 대안다고지 요바레 대인들 어 내소데 라디지 책임 콘스 더스 내가 내서 된 죽당 라보테 라디기 책임 죽당 예지 인생이 어 다든 저 공바 인케지 기반에 여바래 된데 인들 아 땅 안 속게 하다 니게 된지지 돈이 아니 산호지 땅지 보다 된지지스 어 단데 지르세들 다 아 공드 어 되니 에 손생 놓은 거다 아 조아닝 거지다 사실 라보테 다 런던 뒤에 놓다 나에 담보된 데 가서 미국 거 사실이지 되래 다 공드게 여래 나에 담보테 자 코로 고노는 라드지 자식 고노는 아니 민가 거는 타자라와 희비까지 되니 민세야 어다 늘었대니 아니 나의 담보도 다 된지 어다 진도 된게 요레스 근데 이들다 나의 담보도 미이나 아 오나다 민고 거를 어다 가서 쳔바 두운다고 지 돈이 아니 마 뭐지 해지 되니 쳔바 두보다 강이에서 담보대 민지 되니 님바지 처리에서 이들 아 민 친이때 간지레스 민국 고대라고 간지레스 데리 데네 스마지 체인세디라 아 다 민국 신이 간지레스 예바데 체인세는 다 민국 예와스 아 민라 예나 아 다 예루 예동라고 간데 간레지요 아 민국 야 고데스 어때 예바시 나바데 다 민다 치기 쳇버스 데네 죽바데 아 민다 치니라 멋스서데스 어 데미디스로 쳇바 죽어 토니 아 아니 민국 고대 마시지 다 담보데 민국 쥐스 다 민세야 된 죽거나 아, 즉 가르치라 때니 민도 들고 그래서야 돼. 다 시탄 칼라 나좀 민세야 때 머리 간다 희가 깨차지나. 다 깨차티 그 짜위 그 드찬라고 돼. 아, 민차도. 토담볼 민몽보 지사도 존에 아니 민테소 소마티 제몽 제몽 존에 아니 민몽보 지냐도 잡아 때라 때니 아니 치차. 아, 아니 치몽보 치대소 파 제린 다니 아니 깨차 제발아서 봐. 아, 그 전도고 여러. 디기스로 깨차티 지 아니 짜위 짜위 그 드찬라고 지대. 아, 아니 그 민라고 차도. 디인들이 시작한 미메나 깨차 메시지 오고 미메나 깨차 메시지 오고 디인들이 깨차 지는 소리 많이 나 미데 아 하장이 딱 같이 못 찾아요 디인들이 미데 제터고 고 푼손 초보 아 미티 참보 아 되니 여바이나 아니 대라 뒤비 그 깨차 대야 대다 그 딱 푼손 초보 지는지나 아니 대다 그 깨차 그 제자 그 된천 바 그 찾자 대야 하장 그 치보지 제자 대 제자지 찾자 치보지 생기나 디 최지 민트지 나나대 퍼서 소바지 근데 이들 민치세 퍼서 소바이나 아니 깨자대 그 죄자 그 된쳔비기 찾자야 제거요 아 아니 죄자 그 된쳔비기 니바야 제거요 근데 이들 다 민세야 근데 그 하장 기체버지 자디요 다 원하다 근데 그 민세야 때 접지 그 지상라보다 간지리 사바이나 다 내라 아 아무도 뺀친 그 제바 잡이 그 마고 천차세야 디기 너나 아 아니 그 카시부 신수요 간지수요리 있으나 Jitar dili gombiyin, yige ndibar jirbana, min ratun jibar njirrisayar. Jitar dili gombiyin zina, tato birwa. Dinchen xito, dil xito chawa, dil chungchung. Dinchen dinchen mambu di nyanda tsukpa la teni, dinchen mambu di nyanda ndibar la teni, ane deso gichiri zina, ane zu rapa gombi. Ane nga zu miki teka de kuru nzantapa, miki teka de tontipi ki dinchen gita, zu rapa deso chayongrisayar. Kyudu chawe ge dinten deso mambu tsoba la teni tamale chiru zina ani nga zo mig tondu yuebi ge ani gomba raba dinti chagin dogu duus da beri da ten kone zina yuge nubara jirba na min ratun jirba rin juu zini da dul dinten nangin ji min zi nin ji zongir jirbi ge ge ji dang yuge jangba yorwa yuge jangba dinti mambu ji nin za nin ji mambu ji nyan du ci tsoba ci nubara jina ani min ratun jirba rin juu zi de la teni ani gōmbu rāpa nāngiñchi, anī jūjā kā tēnchū ngō tēnbī kā tēnī mīng sēyātē tā kō nrindō kā rē sēyātē. Tēnī tī sēlā, dī kā nōla dīl sēyātē kā anī yīgē tsēngyōshī. Gōmbu sēyātē kā mīng tsēngyōshī. Dīl māmbō jī ndībā lā tēnī gōmbu trāpa nāngiñchi, yīgē māmbō jī tsōpa ndībā lā tēnī anī mīng trāpa rē sēyātē. Pēdā tēnī jātō tā rē. Tā tēnchē yīmbā yīnzā, anī mīng jītē, tā dōdō chērī bā rē sēyātē, anī mīng jītē tā yīgēshī. Wā tēnchē yīndī lā, tēnī yege tam min tani de ani ko jinjing jian ra bo ji cha de shi o yege te ming je dan min te yege te mo bo jin ti bi jin ji da de
Tendrata, Nendrejila teni, or Nendrejila teni, any Tim Sambotag, Tanju Zagonai, Takanjisun Rezena, Yigi coni miyunde, Ming coni, Tishuni, Tik tena tembrashes. Yigi coni miyunde, Sedita, Yigi Mambojits and Dini, any Tikonita, Ming Sadishun Rez. Any me Mambojin Dibatela teni, any Tanji Chapartin Big Tik Tigres. On a sick tiger, or get a jibalas of a train, any tense amount, thank you, Razor. Tinderta, don't you gazag, Tindalaya, a Yanji tributo, ma, a canise melon, ma, goman jayon, picatana, and a ginju chibo, my guna, tenju mo, something be mean that tenju chipper and a tenby tigna tenby, nag jipa, yemen tea, yigi coni, me, migu coni, tissue, tiki tena tenby sauce, and a Tim Sambo drag, gong soon, because don't you zat it, and a chia chia patabra soon. Ani yige chik changba deso te min jubi jitza mato deso ke tenji ngo zanyi na ten tegu yomare Tendele yige chik changba ke tenji mingi niba mepa de Ani nga su ta pe kanjien ba jitani ta datrik na yagin nono ko Tomo maayin ba gen dedong rabo chi cha de ba jit Tendele ta min jubi na ta mantaya ta yige nisa nyi yinxin ligo go jit Mantaya ta yige nyi go go jit Ta tel laba yige sim ye nga tenji nga su dinan cho go jit Tendrata, Mantaya, Yigi, Nisa, Nichin, Digi, Savayana, on a Mantaya. Chin Yuntak and Digi began eat the carries and also to watch Ungra. The Chin Yuntayan Digi began eat the carries, said Dilla, the Michi Yina, Chin Mantayata, Migitan, Jinjuni, that's so good. Today by Indi, any Mina, Mantayata, Migi the Jinjuni digger. Tapenanga so Pedigana, Hirta, Rangta, Nita. Hertabina, Halun, the young Herterwa. Deco Kashuji, Moting, Hashuji, Kashujiko, Hersi big Dandaga, or Hashuji, Denny Moting. Rang a rung, he big Dandaga, or Chudang, rung, he big Ranich rung, Danu. Oh, take it, Denny Moting. Nasa ye need abundance of Bagina, and as draw knee sins and need up. That then I get you pitch again, and also Sama Sajita, a kisha he did cut up, and rung not up. Chinan chu de big nyata. An in arrows changing a tata. Teso toma, unique yabaina. Soma de cherizana, the mantaya the eating leader. Hara yerta bengina, me shada jinju rush. Rangta bengina, me rada jinju nari. Nita bengina, me nara jinju sash. Ona saje kada, narang nada, chinang nyada, tag talas of rata talas of a tesolaya. Pati baina, yzukutoni, kada, nada, nyata beteso, the yiki chitabi. Chadiyorite, yunja deso te, ko mi yindila, deso le cherizina, ko mi ki tegi jisir jinju chi, ta ngipar tu yogi par. Tindala ka se yindila jinju aare, nga se yukasara jinju aayo par. Chinangi nya tabani na jinju aayo. Ratata ta tabani na tsuyma yindina, ngochin rata, mi ki ta jinju a, ngosun tso par. Tende yini, ane, hyar tabi yindina, mi ki ta jinju teni ndipala teni, shashu ju teni ngozan tenpa. Tende rang tabani yindina, yige nyin, Tenin di Palatini, Ranuk Tenin was at Temba, Niki Batega, and Drig Niji Tenin was at Temba. Only Kasi Atikim, Migi the Jinjun in di Palatini, Kesaki Kata, Narang Nahi Batelatini, Jijungada, Madin de Migingada, Jijungani di Palatini, Ranuk Tenin was at Temba. Only Nyata Balan Sumaina, Migi Nyada Jiju Alat in di Palatini, Chenang Yamuk Nya, Tenin Wotem. Rather the Tata Balan Sumaina, and in Gochenda, Migi the Jiju Asan Yad in di Palatini, only. Socha tak, or tinning words anting. Socha tak, tinning words anting. Or tinting in a manta that is only children, a jinju sugar. Taconti batesola, ah, yonayata, anta deco, izula co, digabas. Tinder anta izula dupate, takisa chicasla, and co digabar. Tinder anta izula dupic, take sachi, yung, tomats on can te, ani, mulloza loading herechadi. Tangoloza loading hereco. Korigan zebig a tiny yinko dubas at the nona. Ani Changpa, Pula, Anta, Gu, Zipa, Pudukiana, Pung, Seni, or that. Me, you got Changpa. Gotin dojin lots of a kind, make me Changpa teach you. Nella, Anni, Pla, said Ninju, Yopicasla, Anni Tesolacher, Injiminjer, and Anta, Miss Druguris. Jinju Adata, Yzu, and Miss Druguris. That daily, ye, Zipa, Pudukiana Pans and Ata, Gotin Yopa. Tini yang jelas apa tini jadipe. Tiada lah, ani jinju atona, ta izul aku madu nanti gres. Izul apa panjus, izul apa dua jabar, dua gres ani ko sungur. Ta tiga gomba de jaya ani sila ani yang je tripi doje kaya.
아니 간소테 리키 제임보 안보고 단 줄이요레 리키 제임보 안보고 나나야 짱밤 팔라 안타기 국직 진도 찌라 빵세니 와다 짱바 팔라 팔세니 닌주로 와 아 드니 미기 짱바라 드니 닌주 여비 가슬라 안타도 니슨 르고 그리스 다 데리 예바가 아니 아 기기 견이 좀 나로 와 양 예단에 봤더니 응고지 노진 라서 봤더니 예르비가 아 드니 진주 아토 봤더니 게나 다 대소라 진주 아티 이줄은 니스 아니 마디난 그리스 이즈 트고 마레스니 아니 공그 양진 데 오로자 로딘 히르게 다이니고 디바그는 찍더라 다 코리가 카세보고 거니 아 아니 만 잡안제야 봤더니 다 된대 예바인자 아니 이게 그 라는 코란 거 놓나야 디디 다다가 바르더라 아 아니 짬바 팔아 안타 니슨 드와다 아니 구치 진도 라서 봤지 대소라 아니 안타데 거 뽕바 그 아니 이게 그 라는 됐다 찌저고 돈이 다 너위 칸스메다 다때 이게 니시 다때 마세바가다 미기다 진주 닝고 토라 아 아니 아테니 마기존이 다때니 녀라 닝주저바 아 아니 양주저바 아니 미기텔라 다 랑고 랑고 상고 그더니 고진저바 아 아니 올라다 야다라다 라다 그더니 도진저바 다때 마인바가 미기텔라 아니 그 현재 좀 나로 그더니 양라서 저바 너나 아 다 닝주다 양주다 고진다 도진다 양 라서 봤더니 이게 만보 진디니 아니 미트바데 다 하장가 마무리 답배나 나혀지 너바게 넙다벌은 쳐바이나 혀로 너장 넙 너슈지 대중 모자데 넙지비 그 민득 땡겨 대들 담 너다벌은 쳐바나 니게 나 진주바 아니 양 아혀지 어 양 협지디지 어디 이게 순디니 아니 너슈고 대중 모데 땡겨 되네 얘야 답배나 세르다벌은 쳐바이나 가사 안도 세르 이사리나 고 니게 사 진주라 니주가 되라 양 이제 봐. 그 이게 옌디 봐. 되니 물 따버는 소리 많이 나. 다음 가게 중에 이런 거 힘이 인주 다 미인가. 아 아니 양 협치 인주라. 양 이게 옌다. 되니 내 답을 세다 물 힘이 민 이게 옌디 비디 민대서 그 양 라랑 그 다이 그 아 아니 된대 체르세 그 된대 좀 오대. 아 아니 곧 땡겨. 되니들 내 답을 전에 이게 예레 그 아니 치체 찍지 비디 민. 다 되면 치체 니 사야나 니 인치 치체 니 사 니 인치 디비다. 미모고 배나 락바 따버는 소리 많이 나 라가야 락바 지금 많이 많아 라가야 라이나 진주 미기 라다 진주 가리 빠이나 미기 빠다 진주 아 미차디요 되니 깡바 라가다 깡이 깡빠이나 아 미기 까 아 되니 고치 라 아 되니 진주 나 빠 따버는 소리나 미기 빠다 진주 아다 어 되니 아 지신 니 그쳐봐 되니 고다 다 이게 천도와다 천도와 히비게 잔더가 찬도지 멋지 되니 오점 땡겨 와 찬도 와세요 되서 내다 바르세나 치친 스므시 찹도 와 치친 서지 치체 담보고 놓나 미기 차기 지 진주 바 이게 닌디 바 아 되니 치친 님바 노다 바르는 소리 많이나 닌주 마 미기 다 진주 아 양 나로시 아 이게 얘기 바 찬도 와 히비 가슬라 미기 와 진주 아 되니 이게 닌디 바 디디들 참도와 답이 있나고 지금 없음시 되니 공천이 땅다 단 내서 답을은 설마 있나 아니 지금 승그 접이 그 미시 디디들 참도와 희집이 잡다가 참도 좀 매지 뭐 잠 땡겨 되니 이게다 송쟁 강보 세는다 잡든 치치 세는다 맹코르 파츠크 세는다 던쟁 첸차 세는다 아 미지 리니 세는다 다테 리파스 로지 리파스 단 내 답을은 설마 있나 내서 됐다 지금 예래 지친 예전에 아 드니 민지 송쟁 감보 히비가 송 지친지 쟁 지친지 감 지친지 보 지친지로 아 드니 지친 예급이 그 민지 드니 자든 치치스 아 맹고 바줄라서 봤다 드니 그 지친 예전에 민지 드니 이게 아다 간이세위 맹옹다 어 리히 쥐비 왕보다 중화 마망 신선 자켓다 단데 답에니나다 지친 마보르는 가네 살위 메롱 세비 지친 두 Likhi Jun Pi Wang Po Dabayna Tsichin Duk Zhong Ha Ma Mang Shun Tan Jal Kap Dabayna Tsichin Jeta Dindrata Deli Chata Mawa Dina Mambo Yori Dindrata Nesu Sumayang Ko Min Chata Yori Dindrata Ndorna Ta Dodo Yeni Hiji Di Chiri Se Dilata Min San De Ta Yige Ni San Ni Yin Chin Dini Ta Tsichin Jik Yana Tsichin Ni San Ye Nga Zhu La Soba Tsichin Kan Rwa Ji Chini ta tenju ngote mpeke tenje ge dja chile ta mingse le res ten yin de la ming ge tsa yu tcha ge zon drabo jisha drabo de chere se de le ta yege changba te so re ta mingse nye je zon yu chibi ke je dang se ya ke ta yege changba te so de ming ge ta jere res
ming jyo de ta de

0: 但这些人的名字就是过的。天主千万门的天津的乐平村民小区接近的，接近千万级别龙津的，新建千万南拉各顿下。这只拉萨五米七的里，从这里些中间车距近，大家可以用老别称的，选择新的部位西松柏。
1: 你那泥巴的吃的是哪？它民歌啊，我固定的不得吃。但民歌固定的，也用的了啊，用着了，感觉就也来吃哪？它一个他妈的，天就我这边给炸掉了，名声来来是有。但个人个人，一个他妈的，天就我这边给炸，那就了名声给来是有。但这段话，我从讲给沙县变得更加讲深刻，感觉说的是张局是啊，这个弄啦。 天主我村不是女宝，是呢，我名字写用个是天主我村不是女宝，是啊，对当，讲的一个，他们的天主我对别个炸了，名字来的是啊，啊，但那你的，你就不算了，我的几把了，但多多些个呢，啊，名字啊对了，恰恰刚才唱过更多是的了，这，一个他们的天主我在对别炸是那个一个他们的是啊的，他名个啊，对你七七当不是，名呢一个就讲把个名，早晚你的，啊，对你。 写句话嘛嘞，现在的米呢，满太阳一个二十二年就绿的是，他妈一把这个，他二十二年写的哇，现在的米个只差个钱的些呢，一个他妈的把的，啊，国家就打不着不起，啊，一个就讲把个国，对对米把的，现在的那个工作，先把南京的三级申请工弄了，一个讲把的做了，他天天把几张月嘛嘞是，别呢，三万三级就卡打不得个，国天天那个对嘛嘞是吧？
2: 啊，三万三千就卡起比个就卡这个，啊，你三万三千就卡起，等于我都等于，但人家该对于个就卡起不得了，啊，你一个讲嘛买不得了，进就啊，越不是，等于等于一个讲嘛买的，我那卡起吧，个明天个直接个就讲了是那，他卡起比个明天就出不来，过一个你出的了，明卡当进就啊你出的了，等于他就出不来个弄了越比个，啊，卡当啊打不得说的，一个热热话，等于等于个买的。 人家对你村里头女比个粗巴卡是呀，这个等于我等个的名声。等你别讲个那米大不能算吧？伊那马个个马个个米级别个长得了算吧？伊那那大不伊就那个，那就粗巴个弄了啊！等你米个马、金就嘎、样、哥哥算错掉了哇？等你那个粗巴弄了女比个一个热热话，他说个等等个马嘞，马当嘎的二热热个啊，等等个马嘞，他说一个讲法是，名直接个就是。人家他说人家都是女比个粗巴。
1: 믹스야 다이 민기 시리치는 고 대니 못 땡겨와. 진짜 저러잖아. 이게 더만 디바 짠지 고 무초파. 니바도 대니 못 땡기서 기비 진짜 저러잖아. 빼나. 이게 더만 디바는 사가라선 지체 찍이 놓는 년이 야야 봐이나. 사가라. 이게 더만 디들 이게 쓴 디디어 이렇게 이제 너 그 이 칸으로 죄도야 요 말해. 너 대야 땡겨 말해. 대니 와나로 워서기 위다 보나서. 비그노로 와나로 워서기 위다 보나서나 미기 와리 진주 사리. 야 오다 내 봐. 이게 쓴 디바. 이게 더만 디바래. 제대 왜자 이게 또만 네 바리 되면 이제 너그 땡이 뭐 가야 때 말이야. 너그 땡 가야 나서 베킹 올때 맞대. 땡 거 미 말아 봐. 땡이 빼자기나 좁다. 사가다 가야다 야나로 좁 바스기 좁다 그런 소리 많이 나. 아, 들라. 아, 미기 간두. 어, 고치 산두. 도치 야단두. 진주 반두. 양주 산두. 딱깔 양 오단 된 바리. 이게 둥디 바리. 이게 둥디 바 치진 찍은 거는 이게 둥디 바리 되면 이제 이게 또만 네 바 짠찌게 너그 미 말. 제대로 접세한다고 베개가 놀 때니 뭐 강한 땡 말. 근데 이 바이자 이게 대만 디바자니 뭐 좁아 차진 이바도 치르잖아. 대니 뭐된 거고 누스. 뭐 대니 뭐된 거래자. 근데 스마 치르잖아. 다 대니 뭐된 비기 체인기 있잖아. 네 다인 거래스. 근데 가서 나가 놀 마주 비기 다진 거래스. 아 나기가 년주 비기 나주가 년주 다진 거래스. 미세들 다. 근데 이게 마보 년든 데니 대니 뭐된 비기 다된 데지. 인성 바이나 다 대라 미세들이스. 근데 이들 다 아 나도 공디게바 난기 아 드니 아 코 인지 미지 아 이게 마본디바다 대니 오덴바다 대 나히기 녀야지비 자연게 다 오나
2: 안쪽 딘상나 다 이게 이주고는 집이 믿으려라. 빼차야나 니마스는다. 아니 미스는다. 된적 냐기고 녀 마다. 된적 처리전에 이게 이주지진 되는 안쪽 니마지 미스 그러와. 다 대답에 이제 처리해야 되려. 이주스 집아 밑에 아, 다 밑에 이주고 대니고로 죽고 돈 이주고 돈이 건 최바 짜리 마도는 아, 이게 그 돈 집이 냐기 녀 마다 그때 다 민인이 봐 말해. 진짜 민국 고등 놈아 이게 때만이니 괜히 모자 때문에 그 자세여로 때때 이게 주시 다 잠아로 다 카그노는 니마 집이 가슬라 다 얘네 때 미레스 근데 인디로 다 던데 그 고아 중에도 소비 토르 당한 좀 빼자냐나 뭐 소차그노 뭐히 집이 민다발은 쳔바 있나 달라 미유 마 진주아 양 어 뜻은 쓴 집이 자텔라 테니 뭐히 비그 자텔라 테니 아니 마히 땡고위 그 생체든지 지지 땡지 모데다 뭐히 비그 민데다 땡거 어때 미즈게 마토네 마그 그 뭐세는 코 드려야 비게 이게 때 미마레 야나 뭐세야 파타사 그 마히 땡고와 그 공바도 라발아서 바 땡게지 생체 코런테 아니 미마레 아 뭐히 미마레 코체르세는 뭐히 비 민데 타사 그 다 다일 다사 그 예스 마히 땡고 이게 생기때 무세야 그 민트 따사게 예스 아니 데라 체르세들 무시 잣도 그 파타야 띠미들 민 엄마도 체르는 무시 주비 그 잣도 인세겨 띠미들 이게 대만이 되는 모자네 비그 자세야데 쫀도 버지레 다 대만이 빼잖아 사 추 메 룽세란다 아니 난카세란다 녀마세란다 투차세란다 카퍼세란다 로레라소 봐 어 다 대소데 어 마 주용 비까지 잣여러와 어 잣데게 아니 rong so so ta sa ge da ge ge chi te ji ta ngo de teng ge shi no ten de yin ba ye de la ten ni o ten ni ta ming se yong di lo o yi ge ma bo ji nyan de zun di ni ani ten ju ngo ji ten bi ge ten je ge ta zha ji la chi chi sun na ni o ten je ge ta zha ji la ani mi se ge yo re se a ta de che re se de ta drink fon din de ge no he ji ge nan de zo de ten ten de ta drink fon din de ge no na zo ge zo kan he yo se na ta 아 민규 간지지마 민규트 자이 찬이 해바이나 아 아니 이게 레레와 아 대소대 처리진다 민규레스 아 이게 때 민규레스 이게 코니 미용 힌수만하기 되는 님마도 처리세들다 대답에 이게 뭐 니비겠다 미대제 천이 야나 고대는 간지지 자스나 아 다 이게 더만디 미대니 오대비도 자 오다 되지라 아니 미세레스 디니 민규 천이 때라 아 인지 민지 코 서선 총기 봐 지 이게 더만디기 봐 니 대니 오대기 봐 서 다인기다. 와야다 던지기 치르잖아. 그 자신 쓰는 거 보지. 여바 던지기라 당가서 민세에 레즈야. 와다 던지잖아. 드링크 아 다까베 그 아 난데데 다 던지지. 다 드링크 혼자가 난데다 던지는 거 좋아. 아 가기지 아니 아 그리지니. 근데 좋아 담보데 가래서 봐이나. 아 드니 사지 이게 선지고 놓으라. 사지 이게 선지고 놓으라. 까카 강아 라서 봐. 그 사지 장바데 쓰고 놓으라. 아 아니 대주 모든 비기더니 이게 요가 메스 이게 요가 메스 요나 요비 진짜지 맨날 메비 진짜지 단도나 사지 이게 장바 대소 그 놈나 대주 모든 비 요가 메스 배나 카다 냐다 대소 대주 모든 거 메스 대체를 세들 아 아니 좋아 담보디 좋아 담보디 근데 좋아 님바도 체를 세들 어 닌 히바테지 아니 쥐카리스 근데 스마트 체를 세들 민가 고된 야비 가슬라스 민국 고대 야비까슬라 아 민지 어디 아 이게 더만디니 된주 모든비 그 자세여 와 팀들도 이게 더만디니 된주 모든비 그 자세야 되게 민국 된주 모든에서 여 와 된주 모든도 간대지리스 간대지라 된주 모든에서리스 된주 모든에서리스 단더선도 치리세디라 아 아니 대링 까베지다 아 추자가 난데단 데비크 어 산익 좋아선디 어다 계속 걸어 정말 산익 나로시 어 되는 자히데레
0: 林村的总指导谢谢当年江苏平措党指数来指引中南措大亚木